0: 기본
1: 기본 기본
0: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